나 시망 본 카메 1920 런던 필름 니깃 코크나수 하루에 깃 박사 볼리우드 멜로디 프로그램 코 가마타니 소메 바야논 보나하 다득 득산이 자마노 쳇바지 와한 아시망 델리오니 힌디 호버 코크나수 겐 우니 졸 졸 쳇바지 미니 치부 와한 잉글리시 코버 코크나수 겐 우니 졸 졸 쳇바지 미니 콜라치 와한 실로니 살그로 살라람 니 잉글리시 코버 코크나수 나만 겐 야나 아카슈와니 뚜라

바보니 아비스카라 농적 먹강리 샷댓 바보니 앙미칸 거 끝나 좀 쉬고네 앙기랑 끝나 좀 송쉬고네 아이 안다신만 이바가 갓 바보 길릭만 이바리 이체 바보 이체 바보 아리 정도 끝남 이바가 갓 바보모 같이 백남기자님 백차바보 이차바보 앙아디질공아 앙아디구가봉아이 앙틀리리고 끝나신상쇼부니 앙와비비고 늑자긍여무 저똑디시바부니 나틀디시 끝나신쇼부 어떡장치자나